Yeah. Time is running out. 나도 40이 지나지만 답이 없잖아. 시간은 힘껏 걸어봤자 꿈쳐도 하지 않을 테니 fuck it, 어서 끝내고 오랜만에 가볍게 달리자. Let me go. 가까웠던 만큼 멀리. I'll let you go. 다가왔던 만큼 빨리. Baby, I'm so. Believe me, baby, I'm so sorry. What else can I do?

어쩌면 너와 난 첫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슈레이드. 어쩌면 너와 난 첫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 This is our last.

0: 멜로디 좋던데. 신기했어. 멜로디 이걸 네가 뭐야? 멜로디 내가 엄마가 찾았잖아. 우리. 그 멜로디.
1: 내 앨범이 이제 막 어쨌든 실험적인 거를 담고 싶다라는 걸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서.
0: 나는 이제 너 걱정 안 할래. 감사했어.
1: 아 진짜?
0: 이게 세트하는 느낌? 아 얘 이제 정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 얘 진짜 걱정할 게 없고 건강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2: 나도 확실히 그게 달라지긴
0: 하지. 언니가 아이덴티티가 그냥 딱 정해진 것 같아. 8년 동안 이 제목처럼 열매라고 난 생각해. 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 제목을 쓴 게 나는 오히려 아 그게 맞네. 8년 모른다 의미도 있고.